0: 그래서 손님 골자
1: 골자
2: 골자 골자 골자 골자
0: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